0: 이게 아이고 이게 이게 머리로
1: 하여그 이게
0: 하여그
1: 아이오 아이고요 하여그 이게
2: 我 踩了块石头 我
0: 이게
3: 你瞎哆嗦什么？我哆嗦，没哆嗦呀，我。哎，六儿，他们不会真的不管我们了吧？
2: 我这干死了算，想那么多干嘛？
3: 我不是现在有家室了吗？
2: 废话，我还有家室呢。胆小。